0: 비모누 리마토르 따이
1: 자쿠라케 요쪽그레요쪽바라 제마라마라마 요쪽그네마라마 예코코 아로아바이 게야제수와이야쿠 이제야오네 자쿠르키치네 제아누아누아 그와이치마이 기로스야쿠 아로아마이 제아수와이야쿠